0: 탕식으로 덜고 삼겹밥 무료대 좋게 되면 탕채를 안 보다가 인간이 이질 먹지 설사 배알이 어딘디 약으로 복사오니 보내지를 못하.
1: You're listening to The World